watch me sing. 여기까지는 움직이 돌아가온. Watch me dance, watch me sing. 다시 무잡히지만 그때 보게 되는 거야. Love me. Let's pray with the scales. Throw those on your body. Master zone, so winter. 그러지 않아, 깎아. 상처만 나면 종이 적셔. Looks good, 아무 말을 벗기 마지. 예술로 세상 죄를 사. Watch me dance. Watch me sing. 여기까지는 멈추게 도망가. Watch me dance. Just watch me sing. 다시 한번 잡히지만 그때 보게 되는 거야. Thank you.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제 날 지켜보고 있네. 항상 오늘 봤던 TV 속표들이 지금은 이제 엄청 맞춤처럼 스킬진도 없이 한 번뿐인 역할이 시작돼버렸지. 샤보말에 충만하니 상대를 피자 비춰지는 마이크와 디젤 몇십 철분이었지만 똑똑히 쏟아내는 fucking real 양만 있고 뭐 하나는 랩사가 되는 거야 can't you feel. 그리고 내려본 순간 그 함성에 echo with your mind I do read your mind 문을 펴대신 미소만 말없이 멤버들은 그저 내 어깨를 두드려줬어. 이제 같은 스무 밤이 흘러

때이 순간만을 기다렸지 baby 새롭게 시작해 좀 낯선 곳에 And there are nothing I would do for you 다시 찾은 hope in us I'm feeling you so naked in mood 그 순간마다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Let me get it for you Go baby baby I got it for you Go baby baby We're gonna put a bomb We're gonna have some fun 자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해 Here we go

바가 나의 색깔은 하얀 모든 바가 내 땅도 둘을 보지 마음 다른 사람 바다로 차이나 걱정은 바람 Bueno, para abrir los ojos en el momento.